0: 쇼. 술볼 누더 이 무기 야미 시즈 낚에다 볼락 쏟아 놓은 그건 신 아트모스페르 후반에 무빌 베빌
1: Μου παίξε κύρα, πέτσε, δε, βιταμίν, τα νολόγια. Σπέγγε, κάμα κάξι κουμιλβί, μα καλά λάγκια.